내굴라데 이 땅샤 샤보다모 사나니 나이 동카 나이네에는 분카함 앙 따거절하니 꺼니까 앙 크나나이 르삽몽 르삽몽이 꺽타잉카 주무이니 샴플리 그달이 동고 르삽나잉카 졸라이데 버마 함바이야 파르나노 벨라이키나 함바이나노 보 파리게 르삽몽이 Kotolong cengklok ini alayana aroba, tonton kering, nah ini lagi rana.